0: Hey, good afternoon, Dan. Sorry about that.
1: 나를 밝혀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 우주에 넌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 너는 내 별이자 나의 우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 너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밝게만 빛나줘. 우리는 너를 따라 이긴 밤을 수놓아. 너와 함께 날아가. When I'm without you I'm...
0: The song played by Eagles there with Lion Eyes. Once again, you're listening to World Tour Radio in Gulambaru here on 106.1 FM here this afternoon with Tamara. And so far, time is 15 minutes past 2 here in the afternoon. Also, the next song here coming up with Tina Turner with Simply the Best.